사랑 그대의 목숨이거든 목숨 몸이건 나의 목숨 분명 운명의 장난 두불멸의 사랑 철라버린 너의 밤이 건 붉은 빛처럼 남아 가슴 창이 되리 나의 모래 이대로 나의 모래

소설하고 아름다운 것 이쯤은 당신에 대한 날 사랑 그대의 목숨을 거둔 목숨 몸이 그날 목숨 분명 운명의 장난 두불멸의 사랑 털어버린 너의 밤이 건 붉은빛 빛으로 남아 가슴 창이 되리 나의 모래 이대로 나